0: 2학기부터는 이현주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옆에 계신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.
1: 순서가 회장됐어. 종이 비행기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걸로.
2: 엄마가 처리할게.
1: 쥐들이 먼저 넘어오고 나보고 양보하래. 그러니까 임대 새끼들 못 들어오게 펜스 쳐놨지.
0: 다 이렇게 공평하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장일이 같은 그 상위 학생들만 특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3: 하지만 교사 자율권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.
4: 지금 이 시간부로 김영남 선생님의 단임직위는 정지됩니다.
5: 最后的作业是挖掘出人生的幸福。
6: 다른 친구의 색깔이 예쁘고 멋있다고 그 색깔을 따라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. 내 색깔을 간직해야 세상이 아름다운 무지개색이 되지.
5: 大影展最后的作业。